0: 있어. 아니 그럼 이제 아니지 무슨 같이 휴학 같은 거
1: 많아. 너도 됐어. 너도 됐어.
0: 진짜
1: 너만. 야. 아니 무슨 일이 있어. 지금 생각하고 있어.